0: 남성 거랑 거군이.
1: 여정 서비잖아 정아.
0: 여정 서비 너무 이런 거 이거 전해 안 돼.
2: 여정의 사람 이미 보내서 와 주시거라. 많은 아이들 없나 아이들
3: 아이. 마이 백 마이 나가요.